0: 속아라, 나와 이거 좀 먹어. 도망 막히에서.
1: 아빠상, 어이 나코, 어이 나코 샵. 기비 샵 샵. 자다 다음 잡고세. 마다 시두릴 가름. 아마 라티 타고 다야갈로.
0: 삼할게 삼할게 빠상. 어이 또 람디 벌로 마다리 니가 샀세. 나리 말리시네 말리시네.

0: 아니 뭔말 것들이 틱 뭐였어? 통그레한 척 놀랐지. 어이도 어이도 삐돌릴 꼴심 뭐였어?
1: 아빠산 샵
0: 꼬다.
1: 어이도 어이도 아빠산 꼴시가 멜디아세.
2: 아띠 아띠 달리나 어떻게?
0: 에이 또 달리지람. 거이 샵도 놀랐나?
3: 아니 로슈 로슈. 아미 알베티 두드니 아시.
2: 누누티키하면 뭐마?
3: 대코이 남마?
0: 오마보다에 누들 바티 돌에 샵다니서 남한테 사해.
3: 아니 아니 샤룸 샤룸 샤룸 샵 샵다파지 자우다파자우.
0: 뭐마? 누들 바티 바다리 디케 헤시라코.
3: 티타세 아빠산.
4: 위다구 샵다카만 롤레 우틀로. 이 위다구 콜시세레 레메 아스테. 엄마! 엄마! 바디 이렇게 소리했어. 가서 대우는 뭔지!
0: 이다, 아겠단 소라. 인남 뻗도고 크로. 아마닥, 사살 먹기 순세람. 오바리 때, 누두다 뻗도고 크라, 아세. 아디네, 다들, 딕트빌룸.
1: 아빠산, 아빠산? 어이, 맥고, 만다리 조기 볼도 샵다. 설설설, 에이, 골치가 만들어.
0: 아니, 골고시대 밥산. 디와리로 까나세 서 골시다 디니 바꾸리
1: 아스테 아스테 아빠산 에이 마디가 상한다 아미 에디가 돌아 디가 상한다 단다
0: 바바 에이 라 어떡하게 골로시
1: 아빠산
0: 응?
1: 나고 비아세르 비토리 나고
0: 이걸로 내고 뭐 백지스나 말이 되는데 아세목 잡을 게 상관돼
2: 어이도 어이도 뭐 콜레가지 상판에 한띠비 밥 몰라자이나 이토리 저기 샵 탐게
3: 아싸싸 도마 도마 쇼루 쇼루 쇼루 쇼루 아미 넥시 나나 샵 나이
2: 나이
3: 나 비토리 비토리 기셔 쏙쏙 꽃
0: 거이 거 거이 대기